0: who their child is, and even after the child has changed. Was that something you wanted to explore in this film?
1: 실제로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나 그 주변인들에 의해서 인격이 미묘하게 변화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안에 뭔가 되게 아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변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는데 아이 둘 다 사실은 이제 커 나가면서 굉장히 제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커 나가고 사실은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커 나가고 있죠. 근데 누구나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어떻게 지속시키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So I think all humans, like we are surrounded by our society or we're influenced by the people around us, and that's how we evolve and how we change and how we transform. So although the identity, the human identity, it seems like it's not changing, but I think it's constantly changing. For example, I'm raising two children, and as they grow up, they're growing. Completely different than what I expected. It just says I probably grew up different than what my mother has thought or expected. So all this transformation is continuous, and what's more important is to keep this relationship and accept that transformation and changes. I think that's more important.
0: Wow. I watched a film. In the movie, the omu rice connects two very different moments between So-young and her son. Why did you choose food to make that connection?
1: 실제로 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탕수육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중학교 때 처음 시켜 먹어봤는데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해주는 탕수육을만 먹었었죠. 근데 그 배달 온 탕수육을 먹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해준 거는 밍밍한 어디서 좀 잘못 배우셔가지고 그걸 밍밍한 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켜 먹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그 엄마가 해준 그 맛이 그건 어디서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뭐 기억 그래서 이제 그 해주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뭐라고 했나요 그 해주는 사람만의 그 독특한 그 간 그 미각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되게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2: Think about like the food that your parents make when you were little. I think those are very special for everybody. For me, it's the Korean Chinese tangsuyuk. It's the dish that I tried for the first time at a restaurant when I was in middle school. And it was such a different world. It was so shocking because I'm only used to eating what my mother made, my mom's version of tangsuyuk, which was always not as seasoned well. So when I first got this delivered food, it was just a wonderful to try that. But these days, I really think about my mother's tangsuyuk. That's something that I still think about and crave. And I think the taste creates, the taste belongs to the person who creates this dish. And that's what makes it special. And I think it's a good subject matter to show show and express the relationships through the food. And I think that's why I use it.
3: I'm a big foodie too. I love food. Tangsuyuk, Chinese version, Korean version, both I love.
4: Yeah, different. 75平方尺，售价仅由79,900起。我知道，限时优惠包装修完成，土库全套家电中央冷气，石英石台面等。不要左思右想了，周末即刻去 Aurora 85号 Mona Park Gate Treasure Hill 销售中心看示范单位。

0: after. But her grief doesn't really go away. Do you think she's still grieving the little boy she remembers?
1: 그 9년 동안 그 AI 아들과 함께 하면서 영화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그거를 잊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 정도는 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기억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서에서도 죽은 당신의 아들 류선우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조금 되게 약간 놀라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제가 연기를 했던 것도 그런 의미였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제가 알던 아들이 완전 남이죠. 그냥 어떤 낯선 남자가 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뭐 유전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들인 건 거지 아직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의 내용은.
2: So within those 9 years that you kind of see that she does try to, you know, forget. She does try to move on. She tries to move on with her life. I think that's why I acted very surprised when she was told that your dead son has returned. But in a way, it's a complete stranger. It's a stranger that she has never met. Although the DNA test proved that it was her real son, I don't think she really accepted this person as her real son.
0: You've already collaborated with Kang Dong-ri many times. And what was different about playing So-young compared with the other characters you played?
1: 이 감정적으로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은 연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 그러니까 류소영이라는 인물을 그냥 우리 사회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굉장히 친숙하고 그런 허점도 많고 그냥 그런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인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영화 안에서 그 감정이 특별한 표현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굉장히 현실에 가깝고 사실적인 거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영화들은 이제 뭐 몸으로 액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는데 와 감정만으로 연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0: Thank you, thank you. So we will last have Pae Hyung-sung. Try. Thank you. There are little details connect the kid, Sung-woo, to the Sung-woo who comes back after, like biting nails, his nails. Did you use any other small habits to show us he's the same person?
3: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 어릴 때 오므라이스를 좋아했다는 그 캠핑 가기 전에 오므라이스 얘기를 했던 그 장면이 있어서 마지막쯤에 저도 이제 오므라이스를 굉장히 열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1: 그리고 나 지금 생각났는데 그 기억을 붙잡고 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 선우가.
3: 그
1: 기억이
3: 마지막에
1: 점점 희미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이 든 게 애기 선우가 그 오므라이스 그거를 엄마 오므라이스를 언젠가 먹겠다는 그걸로 계속 기억을 붙들고 있었을 것 같아. 이거는 습관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너무 짠하다.
3: 오므라이스 먹고 싶었는데 결국 못 먹고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2: So,
1: 갑자기 마음이 이상했어.
2: Besides the biting nail part,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specific other than the omelet rice that he really liked because he does mention that before he goes on the camping that he was asking his mom to make the omelet rice. And that's something. Yeah, that's probably the two things from him. And then she mentioned it must have been so devastating hard for the little son to really remember and then someday she'll be able to eat the omelet rice that his mom made. So that must have been very hard for him to endure that 9 years to wait for them.
0: Perfect. Thank you so much joining Young Life. And then congratulations again with the new film, Paradise Lost. Awesome film. Please go watch it.
4: Thank you.
5: 刚刚听到的就是我在 TIFF 对电影 Paradise Lost 导演严尚浩以及主演金贤珠和裴贤胜的访问。其实看完这部电影呢，在跟他们聊完之后，我自己一直在想一个问题，我们爱一个人的时候，爱的到底是现在的他，还是我们记忆里面的他？我觉得这个问题放在母子关系里面特别有意思。 孩子会长大，会改变，会经历一些父母不知道的事情，最后可能